0: 빵짱 예리 존.
1: 국내도 수리 가도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슬라이스 빵가 온가 가미 쓰바라이.
0: 빵짱 예리 존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 있어 칼로워커.
0: 빵짱 예리 존.
1: 빠라서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빠라서 광고 각 빠라서 베이비.
0: 빵짱 예리 존.
1: 이 mga balak lu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makla ko dami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 kape?
2: Ang pinaka-isog mo ng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 niyo malang kong ipaglaban.
3: Hot naman!
4: This is the sound of Classic FRC.
5: Classic FRC.

0: 빵짱 예비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가까운 그 가미 스마라이.
0: 빵짱 예비죠.
1: 뭐다 무필리언 인포테 밀로칼 끝방은 바가이 석칼로와까.
0: 빵짱 예비죠.
1: 바라사 다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비죠.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조이 babakal! Babakal ko tiket, one way lang!
3: Di pakanto! Nga, one way lang ha!
2: Joy, pakanto sa puso ko! One way lang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!
4: More music on my only radio now.
5: More sa gabi, Express!